0: 말 대고 아도 안 해.
1: 이뻐 심한 건데 쓰.
0: 마셔보시모 안.
1: 이뻐란 대로 해자.
0: 좋아 레고냐 라쿤데 보츠.
1: 오우탄 데냐 세와 언니 에뻐란 눈이 돼.
0: 마비가 에뻐냐 세와 마비가